아이고 그러고 또 끝났다. 아직까 대포로 했다고 그러니 아마 두근한 아까워서 오자 모랑이 힘을 오자 보이고 아라 보이고 해고 이거 다 들고 가로